0: 많은 자세 많아. 네.
1: 하이미 퍼렁.
2: 아세요?
1: 형형 날 파친게 군해로 안망. 진치우 할자 뛰어리베라이 첫판. 지시야 지시야 날 껴뛰어리의 메아리. 깽까군 쩐쩐의 심태야 까무야 까무야 할줄 말다. 지징의 딸세.